0: 우리말 방송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이 시간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중파 1269kHz 단파 95.5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는 도나시 민족종교사무위원회 뜨거운 협찬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1: 100세 시대 100살까지 건강하고 활기차게 생활과 건강.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활과 건강의 김설매입니다. 가을이 찾아오고 기온이 점차 내려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서서히 자외선 차단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가을철 자외선 차단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기온이 내려간다고 해서 자외선 강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가을에는 구름이 적어 자외선 차단 효과가 제한적이고 건조한 기후까지 더해져 피부 장벽이 약해집니다. 이로 인해 피부가 자외선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자외선으로 인한 손상 위험도 함께 높아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외선 차단이 단지 피부가 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편협하게 생각하지만 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외선 차단은 피부 건강을 지키는 데 꼭 필요한 관리 방법일 뿐만 아니라 광과민성 피부병을 예방하고 피부의 광 노화를 늦추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장기간 자외선 노출은 피부를 칙칙하게 만들고 잔주름 생성과 노화를 가속화할 뿐만 아니라 피부 질환 발생 위험도 높일 수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은 매우 중요한 피부 관리 단계로서 충분한 양의 선크림을 발라야 합니다. 하지만 시장에는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파운데이션이나 메이크업 베이스가 출시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제품을 사용하면 선크림을 따로 바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SPF가 높은 선크림 겸용 메이크업 베이스는 선크림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충분한 양을 사용하고 정기적으로 더 빨라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파운데이션이나 파우더 팩트는 SPF가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실내, 특히 창가가 아닌 곳에서는 SPF가 낮은 제품이 선크림을 대체할 수 있기는 하지만 야외에서는 전문 선크림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자외선 강도가 높은 여름철에는 고온, 습도와 생활 패턴 변화가 겹치면서 면역 기능도 약해지기 쉽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염에 취약해지고 회복이 늦어집니다. 낮아진 면역력 다시 끌어올리는 방법은 없을까요? 계속해 영국 일간 가디언 등의 자료를 토대로 면역 시스템을 튼튼하게 만드는 생활 방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비타민 D 수준 요지. 비타민 D는 면역 체계의 균형을 잡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이나 다발성 경화증, 류마티즘 관절염 등 자가 면역 질환을 막는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또 면역 세포가 해로운 균을 죽이는 것을 돕기 때문에 독감 등 감염성 질환에 대한 면역력이 강하고 칼슘 흡수를 높여 뼈를 건강하게 하며 암을 예방한다는 사실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 D는 햇빛만 잘 쬐어도 하루 필요량의 80%를 얻을 수 있습니다. 햇빛이 강한 시기에는 하루 30분 정도 햇빛을 쬐면 충분합니다. 다음은 꾸준한 운동입니다. 심장과 근육을 단련하고 몸매를 보다 보기 좋게 만들기 때문에 시스템 면역 강화에도 기여합니다. 특히 나이 먹은 사람들에게는 중요합니다. 새로운 감염을 발견했을 때 경보를 울리는 T세포는 나이를 먹으면 줄어듭니다. 그런데 연구에 따르면 운동을 하는 55세에서 79세 성인들은 젊은이들 못지않게 T세포를 생성했습니다. 그 밖에도 운동이 감기를 비롯한 상부호흡기 감염을 줄인다는 연구도 여럿입니다. 잠 잘 자기. 65세 이상인데 자는 시간이 6시간 미만이라면 백혈구가 병원균의 침입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감기, 독감에도 걸리기 쉽습니다. 건강한 식단. 소화관에는 면역 시스템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무수한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지방은 적게, 섬유소는 풍부하게 섭취하면 장내 유익균의 비율이 늘어납니다.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는 것도 좋습니다. 요거트에 들어있는 프로바이오틱스는 항생제를 복용할 때 발생하는 감염성 설사를 예방하며 궤양성 대장염 수술 후 합병증으로 고생하는 이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담배 끊기. 담배를 피우는 이들은 독감이나 폐염, 염증성 질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니코틴이 해로운 미생물을 죽이는 호중성 백혈구의 능력을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흡연자들의 비인강, 즉 코 뒤쪽에서 목의 상부로 이어지는 이인두부에는 유익한 박테리아가 적고 병원균은 많습니다. 또 피부 감염과 구강 질환을 일으키는 박테리아의 수치가 높습니다. 술 줄이기. 취하도록 마시고 나면 몸에는 숙취 이상의 것이 남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보드카를 4잔에서 5잔 마신 사람은 암과 싸우는 백혈구 수치가 낮았습니다. 이 상태는 술을 마시고 5시간이 지나서야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면 박테리아를 무찌르는 면역세포의 힘도 약해집니다. 이어서 면역력에 관한 상식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면역력이란 무엇일까요? 면역력은 세균, 바이러스 등 외부 병원체로부터 몸을 방어하고 손상된 조직을 회복하는 우리 몸의 방어체계입니다. 두 번째, 면역력이 떨어지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감염에 자주 걸리거나 회복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피로, 입안 염증 등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면역력이 떨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 면역력에 좋은 음식은 무엇일까요? 남새와 과일, 콩류, 견과류, 통곡물, 생선, 달걀 등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육류뿐만 아니라 생선, 달걀, 두부, 콩, 견과류 등 다양한 단백질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면역력과 장 건강은 관련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장에는 많은 면역세포가 존재하고 장내 미생물도 면역체계와 상호작용합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남새, 과일, 콩류, 통곡물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생활과 건강에서는 가을철 자외선 차단의 중요성과 면역력 제고 방법, 면역력에 관한 상식들 전해드렸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고 한낮엔 땡볕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요즘 일교차가 참 큽니다. 요즘처럼 기온이 오르락내리락 할 때에는 외출 시 가벼운 겉옷 하나 챙겼다가 기온에 따라 착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100세시대 100살까지 건강하고 활기차게 지금까지 방송 담당의 김철매였습니다. 여기는 도나시 육매체 중심 라디오 종합 채널입니다.